开始今晚嘅节目，就一定系炎热嘅夏天。帮我哋打开今晚呢一个关于季节同情绪嘅大门。唔知大家有冇同感？夏天其实是一个好具欺骗性嘅季节啦。出面嘅阳光好猛烈，周围嘅人好似好有活力，好热闹。但偏偏我哋嘅心情又唔一定同步噶。睇下接住落嚟呢一啲强劲嘅夏天节奏，唤唤醒得你

绝对考你唱功。Celine Dion 嘅歌，你介唔介意得到呢？好啦，我哋转换一下，唱翻一首广东歌。啊，翻查资料，郭富城呢一首《错爱的呼唤》，好耐都冇喺我哋嘅 K 歌时段出现啦。唔知大家有冇会派多啲礼俾佢咧？最近